0: 马进火，清点人数，准备出发。
1: 是，全体都有，清点人数，整理物资，马上出发，快点。
2: 是。
3: 金医生，金医生，
1: 俘虏不见了，朴中文也不见了，
3: 不见了啊！
1: 我们找了一圈也没找到人，急死我了。
3: 坏了，我应该给你提个醒。
1: 昨天我就发现了，那姓朴的，好像认识那个俘虏，他想拿枪打死他。
0: 他不是冲天明枪示警吗？
3: 冲啥天？后来我赶上了，我拿手给搪塞的。
0: 你怎么不早说呀？
3: 我也是菜，他也没承认。再说我刚来你这，我也不敢瞎说呀。
0: 他会带那个俘虏去哪儿呢？
3: 肯定杀了他呗。
0: 赶紧分头找。
3: 好。
0: 啊！죽이지 마세요。 제발 소리 질러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. 죽이지 마.
3: 왜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해? 너도 네가 용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구나.
0: 한 방에 죽여.